0: 방사진 되거든요. 진, 방사진. 아누가 꿀사라꾸나 시말리니 이야 아잉 이야
1: 아누
0: 바카 ngerebus시말리니 pemajikan mane keluar lamun mane lalaki turta lamun iya mane salakina시말리니